0: 면서 시끄러울 때 리터라일러 어이비다 어비다미야 어이코레 아키스투코레 세스타타 프리마 모라 프리마 룰티모 사라이 밤엘.
1: Ma
2: che meraviglia,
3: meraviglioso, meraviglioso.
2: Live
1: spettacolo.
4: Mi piacerebbe tanto raccontare per far ridere e pensare